0: 암만 해도 네 주년이 한통속인 모양인데 너 뭐냐?
1: 엄마 치매야.
2: 얼마나 심하시길래?
1: 어떨 땐 나도 못 알아봐.
3: 중병 造成 부담 也迎来艰难的考验。
2: 너비키어본적있어반려견이사람정서에좋다는건세상사람다아는사실이고그런데도그좋은걸왜안하냐
4: 제이름이해피예요
5: 앞으로꼭해피하게만살라고지어준이름인데
1: 해피가온다음부터어떨때는나도행복하구나
6: 해피찾은것같습니다
7: 정말요
3: 抚慰心灵给自己幸福的力量
4: 그래서웃고있는엄마와모두를보며저는몹시벅차오릅니다그리고이것은기적이니까
3: 大爱影展你是我的快乐